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7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구마모토현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구마모토현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해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폭염이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 대책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진도 7의 흔들림이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관측됐습니다. 규슈에서는 넓은 범위

0: 강의에서 진도 5 강이나 5 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외에도 도카이와 홋그리쿠, 킨키, 슈고쿠, 시코쿠에서도 진도 4에서 1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km로 아리야케 야츠시로카이에 한때 쓰나미 주의보가 발표됐지만 쓰나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최대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29일 오전 8시 시점에서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이 총 162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일련의 지진 활동에 대해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앞으로 2, 3일간은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에 발생한 최대 진도 7의 지진에 대해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으로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 교수는 앞으로도 거의 틀림없이 지진 활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밤은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 안전한 장소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의 전진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히나구 단층대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메커니즘에 밝은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 교수는 히나구 단층대의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서는 2016년에 구마모토 지진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어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주변에는 활단층이 아닌 단층도 포함해 지진을 일으킬 단층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층의 어느 부분이 파괴돼 이번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진 활동의 확대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전진으로 알려진 규모 6.5의 지진으로 진도 7을 관측한 뒤 대략 28시간 후에 한층 규모가 큰 규모 7.3의 본진이 발생해 다시 진도 7을 관측했습니다. 히라타 명예 교수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정도나 약간 작은 규모의 지진은 거의 틀림없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오늘 밤은 위험한 장소에는 다가가지 말고 집에 피해가 나온 경우는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열렸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SNS에 두 명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미국제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에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의 라이선스 생산과 우크라이나 지원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SNS에서 회담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 생산을 허가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외교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밝혀 러시아와의 평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대표 회담의 실현을 추진할 생각을 거듭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1: 스토커에 의한 중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28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GPS 기기를 장착시켜 거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 나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경찰에 신고된 스토커 피해 상담은 2만 3천 건 가까이에 달했는데 스토커 규제법 위반으로 검거한 경우가 1,546건, 피해자 주의를 맴도는 것 등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가 3,037건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검거하거나 금지 명령을 내려도 가해자의 행위가 수위가 점점 높아져 중대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의 상업시설에서 스토커 행위로 경찰청에 한번 체포돼 금지 명령을 받은 용의자가 교제했던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범죄대책강요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처를 파악해 접촉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에게 GPS 기기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법 개정도 시야에 두고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가해자가 접근했을 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통지되는 시스템 등을 상정해 외국의 제도도 고려해 기술이나 운영 면에서의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스토커의 가해자에 대해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관계 성청이 연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 올해 홋카이도에서 치바현에 걸친 해역에 오는 꽁치의 양은 작년 수준을 밑돌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수산연구교육기구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홋카이도 동부에서 치바현 해안에 걸친 해역에 올 것으로 보이는 꽁치의 양은 42.9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40%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를 개시한 2003년 이후 가장 적어질 전망입니다. 근해의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이유 등으로 일본의 연안 부근까지 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대형 꽁치의 비율도 적어질 전망입니다. 수산연구교육기구의 후지 다이키 주임연구원은 올해는 꽁치 어장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형성되기 쉬워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화가 돼 연간 어획량이 약 6만 5천 톤으로 전년에 약 1.6배로 늘어났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타무, 미테 미테!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 미테 미테.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3: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0: 미아가 동의합니다.
1: 이네.
2: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2: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0: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 ダム, 見て!
3: あ、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1: いいね!
2: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3: 사진을 찍읍시다.
2: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2: 사진.
5: 사진을 찍읍시다는
2: 사진을 찍읍시다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마쇼로
2: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샤신오 토르의
2: 동사
5: 토르의
2: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2: 됐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샤신오 토리마쇼 샤신오 토리마쇼.
2: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いいですね。
2: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5: この店는
2: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의
2: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하이르의
2: 마스형
5: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2: 됐죠.
3: 이이ですね.
0: 좋아요.
2: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5: 이는
2: 좋다라는 뜻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2: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5: 도케다이, 도케다이.
2: 가다,
5: 이크의
2: 마스형은
5: 이키마스, 이키마스입니다.
2: 자, 말해보세요.
7: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2: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5: 쪼또, 쪼또.
2: 쉬다,
5: 야스무의
2: 마스형은
5: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2: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좀 쉬어 보자.
0: 잘 따라하셨어요?
2: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すごい!
2: すごい!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0: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2: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ミーアのトラベルガイド。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의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구마모토현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구마모토현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해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폭염이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 대책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진도 7의 흔들림이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관측됐습니다. 규슈에서는 넓은 범위에서 진도 5 강이나 5 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외에도 도카이와 호쿠리쿠, 긴키, 주고쿠, 시코쿠에서도 진도 4에서 1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km로 아리야키의 야츠시로카이에 한때 쓰나미 주의보가 발표됐지만 쓰나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최대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29일 오전 8시 시점에서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이 총 162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일련의 지진 활동에 대해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앞으로 2, 3일간은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에 발생한 최대 진도 7의 지진에 대해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으로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교수는 앞으로도 거의 틀림없이 지진 활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밤은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 안전한 장소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의 전진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히나구 단층대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메커니즘에 밝은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 교수는 히나구 단층대의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서는 2016년에 구마모토 지진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어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주변에는 활단층이 아닌 단층도 포함해 지진을 일으킬 단층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층의 어느 부분이 파괴돼 이번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진 활동의 확대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전진으로 알려진 규모 6.5의 지진으로 진도 7을 관측한 뒤 대략 28시간 후에 한층 규모가 큰 규모 7.3의 본진이 발생해 다시 진도 7을 관측했습니다. 히라타 명예 교수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정도나 약간 작은 규모의 지진은 거의 틀림없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오늘 밤은 위험한 장소에는 다가가지 말고 집에 피해가 나온 경우는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열렸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SNS에 두 명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미국제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에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의 라이선스 생산과 우크라이나 지원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은 SNS에서 회담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 생산을 허가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외교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밝혀 러시아와의 평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대표 회담의 실현을 추진할 생각을 거듭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1: 스토커에 의한 중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28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GPS 기기를 장착시켜 거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 나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경찰에 신고된 스토커 피해 상담은 2만 3천 건 가까이에 달했는데 스토커 규제법 위반으로 검거한 경우가 1,546건, 피해자 주의를 맴도는 것 등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가 3,037건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검거하거나 금지 명령을 내려도 가해자의 행위가 수위가 점점 높아져 중대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의 상업시설에서 스토커 행위로 경시청에 한 번 체포돼 금지 명령을 받은 용의자가 교제했던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범죄 대책 강요 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처를 파악해 접촉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에게 GPS 기기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법 개정도 시야에 두고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가해자가 접근했을 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통지되는 시스템 등을 상정해 외국의 제도도 고려해 기술이나 운영면에서의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스토커의 가해자에 대해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관계 성청이 연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 올해 홋카이도에서 치바현에 걸친 해역에 오는 꽁치의 양은 작년 수준을 밑돌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수산연구교육기구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홋카이도 동부에서 치바현 해안에 걸친 해역에 올 것으로 보이는 꽁치의 양은 42.9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40%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를 개시한 2003년 이후 가장 적어질 전망입니다. 근해의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이유 등으로 일본의 연안 부근까지 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대형 꽁치의 비율도 적어질 전망입니다. 수산연구교육기구의 후지 다이키 주임연구원은 올해는 꽁치 어장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형성되기 쉬워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돼 연간 어획량이 약 6만 5천 톤으로 전년에 약 1.6배로 늘어났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다무, 미테 미테!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 미테 미테.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2: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2: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2: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2: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4: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すごい。ダム、見て見て。
1: 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2: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いいね。
3: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3: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사진은
3: 사진.
4: 사진을 찍읍시다.
3: 는 사진을 찍읍시다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4: 마스를 마쇼로
3: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4: 샤신오 토르의
3: 동사
4: 토르의
3: 마스형
4: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3: 됐죠?
5: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샤신오 토리마쇼 샤신오 토리마쇼
3: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いいですね。
3: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5: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3: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4: 하이르의
3: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4: 하이르의
3: 마스형
4: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3: 됐죠.
1: 이이ですね.
5: 좋아요.
3: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4: 이는
3: 좋다라는 뜻입니다.
5: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4: 도케다이 도케다이
3: 가다
4: 이크의
3: 마스형은
4: 이키마스 이키마스
3: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3: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 보세요. 좀은
4: ちょっと, ちょっと
3: 쉬다
4: 休む의
3: 마스형은
4: 休みます, 休みます
3: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5: 잘 따라하셨어요?
3: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0: すごい!すごい!는
3: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5: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すごい!
3: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すごい! ダム, 見て 見て!
1: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 見ました!
2: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いいね。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구마모토현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구마모토현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해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폭염이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 대책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진도 7의 흔들림이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관측됐습니다. 규슈에서는 넓은 범위에서 진도 5 강이나 5 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외에도 도카이와 호쿠리쿠, 긴키, 주고쿠, 시코쿠에서도 진도 4에서 1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km로 아리야케 야츠시로카이에 한때 쓰나미 주의보가 발표됐지만 쓰나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최대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29일 오전 8시 시점에서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이 총 162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일련의 지진 활동에 대해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앞으로 2, 3일간은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에 발생한 최대 진도 7의 지진에 대해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으로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교수는 앞으로도 거의 틀림없이 지진 활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밤은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 안전한 장소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의 전진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히나구 단층대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메커니즘에 밝은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교수는 히나구 단층대의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서는 2016년에 구마모토 지진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어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주변에는 활단층이 아닌 단층도 포함해 지진을 일으킬 단층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층의 어느 부분이 파괴돼 이번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진 활동의 확대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전진으로 알려진 규모 6.5의 지진으로 진도 7을 관측한 뒤 대략 28시간 후에 한층 규모가 큰 규모 7.3의 본진이 발생해 다시 진도 7을 관측했습니다. 히라타 명예교수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정도나 약간 작은 규모의 지진은 거의 틀림없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오늘 밤은 위험한 장소에는 다가가지 말고 집에 피해가 나온 경우는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열렸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SNS에 두 명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미국제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에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의 라이선스 생산과 우크라이나 지원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은 SNS에서 회담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 생산을 허가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외교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밝혀 러시아와의 평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대표회담의 실현을 추진할 생각을 거듭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1: 스토커에 의한 중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28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GPS 기기를 장착시켜 거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 나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경찰에 신고된 스토커 피해 상담은 2만 3천 건 가까이에 달했는데 스토커 규제법 위반으로 검거한 경우가 1,546건, 피해자 주의를 맴도는 것 등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가 3,037건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검거하거나 금지 명령을 내려도 가해자의 행위가 수위가 점점 높아져 중대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의 상업시설에서 스토커 행위로 경찰청에 한 번 체포돼 금지 명령을 받은 용의자가 교제했던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범죄대책강요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처를 파악해 접촉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에게 GPS 기기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법 개정도 시야에 두고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가해자가 접근했을 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통지되는 시스템 등을 상정해 외국의 제도도 고려해 기술이나 운영 면에서의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스토커의 가해자에 대해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관계 성청이 연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 올해 홋카이도에서 치바현에 걸친 해역에 오는 꽁치의 양은 작년 수준을 밑돌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수산연구교육기구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홋카이도 동부에서 치바현 해안에 걸친 해역에 올 것으로 보이는 꽁치의 양은 42.9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40%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를 개시한 2003년 이후 가장 적어질 전망입니다. 근해의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이유 등으로 일본의 연안 부근까지 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대형 꽁치의 비율도 적어질 전망입니다. 수산연구교육기구의 후지 다이키 주임연구원은 올해는 꽁치 어장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형성되기 쉬워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돼 연간 어획량이 약 6만 5천 톤으로 전년에 약 1.6배로 늘어났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 땀을 見て!
3: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은 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3: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 ダム, 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3: 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写真은
0: 사진.
5: 写真を撮りましょう.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0: 마쇼로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샤신오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샤신오 토리마쇼 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0: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入る。
0: え、ます형。
5: 入ります。
0: が、
5: 入りましょう。
0: が됐죠。
3: いいですね。
1: 좋아요。
0: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5: 이
0: 는좋다라는뜻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入りましょう。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5: 도케다이도케

0: 대
1: 가다
2: 行く
1: 의마스형은
2: 行きます行きます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時計台に行きましょう時計台に行きましょう
1: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2: ちょっとちょっと
1: 쉬다
2: 休む
1: 의마스형은
2: 休みます休みます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4: 잘 따라하셨어요?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5: すごい!
2: すごい!
1: 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4: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1: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5: すごいダム見て見て
6: あー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6: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
5: いね
7: トラベルガイド
4: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1: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에수번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4: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1: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4: 네아주예쁘겠네요
1: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4: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1: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눈위를펭귄들이나란히산책하는귀여운모습을볼수있습니다
4: 네한번꼭가보고싶은데요
1: 네홋카이도에는맛있는음식도많이있는데요여러분도꼭한번여행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4: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구마모토현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구마모토현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해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폭염이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 대책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진도 7의 흔들림이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관측됐습니다. 규슈에서는 넓은 범위에서 진도 5 강이나 5 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외에도 도카이와 호쿠리쿠, 긴키, 주곡구, 시코쿠에서도 진도 4에서 1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km로 아리야케 야츠시로카이에 한때 쓰나미 주의보가 발표됐지만 쓰나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최대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29일 오전 8시 시점에서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이 총 162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일련의 지진 활동에 대해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앞으로 2, 3일간은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에 발생한 최대 진도 7의 지진에 대해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으로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 교수는 앞으로도 거의 틀림없이 지진 활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밤은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 안전한 장소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의 전진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히나구 단층대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메커니즘에 밝은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 교수는 히나구 단층대의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서는 2016년에 구마모토 지진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어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주변에는 활단층이 아닌 단층도 포함해 지진을 일으킬 단층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층의 어느 부분이 파괴돼 이번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진 활동의 확대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전진으로 알려진 규모 6.5의 지진으로 진도 7을 관측한 뒤 대략 28시간 후에 한층 규모가 큰 규모 7.3의 본진이 발생해 다시 진도 7을 관측했습니다. 히라타 명예 교수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정도나 약간 작은 규모의 지진은 거의 틀림없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오늘 밤은 위험한 장소에는 다가가지 말고 집에 피해가 나온 경우는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열렸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SNS에 두 명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미국제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에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의 라이선스 생산과 우크라이나 지원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은 SNS에서 회담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 생산을 허

0: 달했는데 스토커 규제법 위반으로 검거한 경우가 1546건, 피해자 주의를 맴도는 것 등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가 3037건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검거하거나 금지 명령을 내려도 가해자의 행위가 수위가 점점 높아져 중대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의 상업시설에서 스토커 행위로 경청에 한 번 체포돼 금지 명령을 받은 용의자가 교제했던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범죄대책강요회의를 열고 긴급대책을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처를 파악해 접촉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에게 GPS 기기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법 개정도 시야에 두고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가해자가 접근했을 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통지되는 시스템 등을 상정해 외국의 제도도 고려해 기술이나 운영면에서의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스토커의 가해자에 대해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관계 성청이 연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 올해 홋카이도에서 치바현에 걸친 해역에 오는 꽁치의 양은 작년 수준을 밑돌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수산연구교육기구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홋카이도 동부에서 치바현 해안에 걸친 해역에 올 것으로 보이는 꽁치의 양은 42.9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40%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를 개시한 2003년 이후 가장 적어질 전망입니다. 근해의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이유 등으로 일본의 연안 부근까지 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대형 꽁치의 비율도 적어질 전망입니다. 수산연구교육기구의 후지 다이키 주임연구원은 올해는 꽁치 어장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형성되기 쉬워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돼 연간 어획량이 약 6만 5천 톤으로 전년에 약 1.6배로 늘어났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ー、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0: すごい。
1: 대단하다。
0: タム、見て見て。
1: タム、봐봐。
2: タムも感嘆하며대답합니다。
0: あ、大きいですね。
1: わあ、크네요。
0: 初めて見ました。
1: 처음봤어요。
2: カイトが눈으로만든조각을올려다보면서말합니다。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어떻게만들었을까。
2: タミ말합니다。
0: きれいですね。
1: 예쁘네요。
0: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1: 다같이사진을찍읍시다。
2: 미아가동의합니다。
0: いいね。
1: 좋아。삿포로눈축제는매년2월경에열리는데높이15미터쯤되는큰조각을비롯해서눈과얼음으로만든조각이무려약200개나전시되어있습니다。
2: 네그렇게큰조각을만들려면힘들거예요。
1: 네발판을짜서크레인으로눈을쌓아올린뒤에우선거칠게깎아낸다음마지막으로세밀하게마무리지어만드는데요준비를시작해서완성되기까지무려몇달이나걸린다고해요。
2: 네그거볼만하겠네요。
1: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0: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1: 오늘의중요표현은사진을찍읍시다。
0: 사진을찍읍시다。
1: 이걸배우면상대방에게권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4: 사진
1: 은사진。
4: 사진을찍읍시다
1: 는사진을찍읍시다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상대방에게권할때는동사의마스형인
4: 마스
1: 를
4: 마쇼
1: 로바꾸면됩니다。중요표현에서는사진을찍다
4: 사진을토르
1: 의동사
4: 토르
1: 의마스형
4: 토리마스
1: 가
4: 토리마쇼
1: 가됐죠。
2: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사진을토리마쇼写真を撮りましょう。
1: 그럼가게앞에서한여성이친구에게권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5: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いいですね。
1: 뜻을확인할까요？
5: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2: 이가게에들어갑시다。
4: この店
1: 는이가게。그뒤에니는조사인데여기에서는동사들어가다
4: 하이르
1: 의목적지를나타냅니다。
4: 하이르
1: 의마스형
4: 하이리마스
1: 가
4: 하이리마쇼
1: 가됐죠。
0: いいですね。
2: 좋아요。
1: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4: 이
1: 는좋다라는뜻입니다。
2: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入りましょう。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4: 도깨다이도깨다이
1: 가다
4: 이크
1: 의마스형은
4: 이키마스이키마스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도깨다이니이키마쇼도깨다이니이키마쇼
1: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4: 좆도좆도
1: 쉬다
4: 야스무
1: 의마스형은
4: 야스미마스야스미마스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2: 잘 따라 하셨어요?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0: すごい.는
1: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すごい.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8: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4: 트래블 가이드.
2: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1: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2: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1: 후라노의 라벤더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2: 네, 아주 예쁘겠네요.
1: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2: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1: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1: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구마모토현 우키시와 히카와초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구마모토현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해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폭염이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 대책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진도 7의 흔들림이 우키시와 히카와초에서 관측됐습니다. 규슈에서는 넓은 범위에서 진도 5 강이나 5 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외에도 도카이와 호쿠리쿠, 긴키, 주고쿠, 시코쿠에서도 진도 4에서 1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km로 아리야케 야츠시로카이에 한때 쓰나미 주의보가 발표됐지만 쓰나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최대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29일 오전 8시 시점에서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이 총 162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일련의 지진 활동에 대해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앞으로 2-3일간은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에 발생한 최대 진도 7의 지진에 대해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으로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 교수는 앞으로도 거의 틀림없이 지진 활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밤은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 안전한 장소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의 전진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히나구 단층대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메커니즘에 밝은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 교수는 히나구 단층대의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서는 2016년에 구마모토 지진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어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주변에는 활단층이 아닌 단층도 포함해 지진을 일으킬 단층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층의 어느 부분이 파괴돼 이번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진 활동의 확대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전진으로 알려진 규모 6.5의 지진으로 진도 7을 관측한 뒤 대략 28시간 후에 한층 규모가 큰 규모 7.3의 본진이 발생해 다시 진도 7을 관측했습니다. 히라타 명예 교수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정도나 약간 작은 규모의 지진은 거의 틀림없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오늘 밤은 위험한 장소에는 다가가지 말고 집에 피해가 나온 경우는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열렸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SNS에 두 명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미국제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에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의 라이선스 생산과 우크라이나 지원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은 SNS에서 회담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 생산을 허가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외교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밝혀 러시아와의 평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대표 회담의 실현을 추진할 생각을 거듭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1: 스토커에 의한 중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28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GPS 기기를 장착시켜 거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 나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경찰에 신고된 스토커 피해 상담은 2만 3천 건 가까이에 달했는데 스토커 규제법 위반으로 검거한 경우가 1,546건, 피해자 주의를 맴도는 것 등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가 3,037건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검거하거나 금지 명령을 내려도 가해자의 행위가 수위가 점점 높아져 중대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의 상업시설에서 스토커 행위로 경찰청에 한 번 체포돼 금지 명령을 받은 용의자가 교제했던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범죄 대책 강요 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처를 파악해 접촉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에게 GPS 기기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법 개정도 시야에 두고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가해자가 접근했을 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통지되는 시스템 등을 상정해 외국의 제도도 고려해 기술이나 운영 면에서의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스토커의 가해자에 대해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관계 성청이 연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 올해 홋카이도에서 치바현에 걸친 해역에 오는 꽁치의 양은 작년 수준을 밑돌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수산연구교육기구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홋카이도 동부에서 치바현 해안에 걸친 해역에 올 것으로 보이는 꽁치의 양은 42.9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40%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를 개시한 2003년 이후 가장 적어질 전망입니다. 근해의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이유 등으로 일본의 연안 부근까지 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대형 꽁치의 비율도 적어질 전망입니다. 수산연구교육기구의 후지 다이키 주임연구원은 올해는 꽁치 어장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형성되기 쉬워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화가 돼 연간 어획량이 약 6만 5천 톤으로 전년에 약 1.6배로 늘어났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타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기레이ですね!
0: 예쁘네요!
3: 민나데샤신을撮りましょう!
0: 다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이네!
0: 좋아! 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사진을 토르의
0: 동사
2: 토르의
0: 마스형
2: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사진을 토리마쇼 사진을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2: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도케다이니이키마쇼. 도케다이니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2: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2: 야스무
0: 의 마스형은
2: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0: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1: 잘 따라 하셨어요?
2: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すごい!
4: すごい!는
2: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4: すごい!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すごい。ダム、見てみ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6: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2: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1: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2: 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1: 네, 아주 예쁘겠네요.
2: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1: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2: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2: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구마모토현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구마모토현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해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폭염이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 대책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진도 7의 흔들림이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관측됐습니다. 규슈에서는 넓은 범위에서 진도 5 강이나 5 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외에도 도카이와 호쿠리쿠, 긴키, 주고쿠, 시코쿠에서도 진도 4에서 1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km로 아리야케 야츠시로카이에 한때 쓰나미 주의보가 발표됐지만 쓰나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최대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29일 오전 8시 시점에서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이 총 162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일련의 지진 활동에 대해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앞으로 2, 3일간은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에 발생한 최대 진도 7의 지진에 대해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으로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 교수는 앞으로도 거의 틀림없이 지진 활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밤은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 안전한 장소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의 전진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히나구 단층대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메커니즘에 밝은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 교수는 히나구 단층대의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서는 2016년에 구마모토 지진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어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주변에는 활단층이 아닌 단층도 포함해 지진을 일으킬 단층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층의 어느 부분이 파괴돼 이번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진 활동의 확대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전진으로 알려진 규모 6.5의 지진으로 진도 7을 관측한 뒤 대략 28시간 후에 한층 규모가 큰 규모 7.3의 본진이 발생해 다시 진도 7을 관측했습니다. 히라타 명예 교수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정도나 약간 작은 규모의 지진은 거의 틀림없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오늘 밤은 위험한 장소에는 다가가지 말고 집에 피해가 나온 경우는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열렸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SNS에 두 명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미국제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에서 사용하는 요격미사일의 라이선스 생산과 우크라이나 지원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은 SNS에서 회담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 생산을 허가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외교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밝혀 러시아와의 평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대표 회담의 실현을 추진할 생각을 거듭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1: 스토커에 의한 중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28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GPS 기기를 장착시켜 거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 나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경찰에 신고된 스토커 피해 상담은 2만 3천 건 가까이에 달했는데 스토커 규제법 위반으로 검거한 경우가 1,546건, 피해자 주의를 맴도는 것 등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가 3,037건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검거하거나 금지 명령을 내려도 가해자의 행위가 수위가 점점 높아져 중대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의 상업시설에서 스토커 행위로 경찰청에 한 번 체포돼 금지 명령을 받은 용의자가 교제했던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범죄 대책

0: 강요 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처를 파악해 접촉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에게 GPS 기기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법 개정도 시야에 두고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가해자가 접근했을 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통지되는 시스템 등을 상정해 외국의 제도도 고려해 기술이나 운영 면에서의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스토커의 가해자에 대해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관계 성청이 연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 올해 홋카이도에서 치바현에 걸친 해역에 오는 꽁치의 양은 작년 수준을 밑돌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수산연구교육기구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홋카이도 동부에서 치바현 해안에 걸친 해역에 올 것으로 보이는 꽁치의 양은 42.9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40%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를 개시한 2003년 이후 가장 적어질 전망입니다. 근해의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이유 등으로 일본의 연안 부근까지 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대형 꽁치의 비율도 적어질 전망입니다. 수산연구교육기구의 후지 다이키 주임연구원은 올해는 꽁치 어장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형성되기 쉬워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돼 연간 어획량이 약 6만 5천 톤으로 전년에 약 1.6배로 늘어났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도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은,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은,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기레이ですね.
0: 예쁘네요.
3: 민나데 사진을 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이네.
0: 좋아. 삿포로

0: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 ダム, 見て!
3: あ、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撮りましょう.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撮りましょう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写真を撮る의
0: 동사
2: 撮る의
0: 마스형
2: 撮ります가 撮りましょう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写真を撮りましょう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이
3: 가게에 들어갑시다.
2: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2: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2: 야스무
0: 의 마스형은
2: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すごい。すごい。는
0: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 ダム、見て見て. あ、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きれい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6: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꼬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7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구마모토현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구마모토현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해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폭염이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 대책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진도 7의 흔들림이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관측됐습니다. 규슈에서는 넓은 범위에서 진도 5 강이나 5 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외에도 도카이와 호쿠

0: 北陸、近畿、중국구시국구에서도진도4에서1의흔들림이관측됐습니다진원의깊이는 16km 로아리야케야츠시로가이에한때쓰나미주의보가발표됐지만쓰나미는관측되지않았습니다구마모토현에서는지진이잇따르고있어최대진도5약의지진이세차례발생하는등29일오전8시시점에서진도1이상의흔들림을동반한지진이총162차례발생했습니다기상청은1년의지진활동에대해레이와8년구마모토지진이라고명명했습니다그리고향후일주일정도는최대진도7정도의지진에주의가필요하며특히앞으로 2-3 일간은규모가큰지진이발생하는경우가많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
1: 구마모토현구마모토지방에서28일에발생한최대진도7의지진에대해정부의지진조사위원회의전위원장으로도쿄대학의히라타나오시명예교수는앞으로도거의틀림없이지진활동은계속되기때문에오늘밤은대피소나멀리떨어진친척집등안전한장소에서지내기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기상청에따르면이번지진은10년전구마모토지진의전진을일으킨것으로알려진히나구단층대부근에서발생했습니다지진의메커니즘에밝은도쿄대학의히라타나오시명예교수는히나구단층대의중부에서남부에걸쳐서는2016년에구마모토지진에서도파괴되지않고남아있어큰지진이일어날가능성이높다고여겨왔다그러나주변에는활단층이아닌단층도포함해지진을일으킬단층은많이있기때문에어느단층의어느부분이파괴돼이번지진이일어났는지는향후자세한분석이필요하다지진활동의확대도주시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10년전구마모토지진에서는전진으로알려진규모 6.5 의지진으로진도7을관측한뒤대략28시간후에한층규모가큰규모 7.3 의본진이발생해다시진도7을관측했습니다히라타명예교수는앞으로도이번과같은정도나약간작은규모의지진은거의틀림없이발생하고경우에따라서는한층규모가큰지진이일어날가능성도생각할수있다오늘밤은위험한장소에는다가가지말고집에피해가나온경우는대피소나멀리떨어진친척집등에서지내기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
0: 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28일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회담했습니다회담은비공개로열렸는데젤렌스키대통령은회담후자신의 SNS 에두명이미소지으며서있는사진을올리고미국제방공시스템인패트리어트에서사용하는요격미사일의라이선스생산과우크라이나지원책등에대해협의했다고밝혔습니다백악관의레빗대변인은 SNS 에서회담은긍정적이고생산적이었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달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가열린튀르키예에서젤렌스키대통령과회담했을때우크라이나의요격미사일생산을허가할생각을나타낸바있습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또외교프로세스를활성화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도밝혀러시아와의평화를위해미국을포함한3개국대표회담의실현을추진할생각을거듭나타낸것으로보입니다
1: 스토커에의한중대사건이잇따르자정부는28일위험성이높은가해자에게 GPS 기기를장착시켜거처를파악할수있도록하는새로운대책의도입을조속히검토해나갈방침을결정했습니다경찰청에따르면지난해전국의경찰에신고된스토커피해상담은23,000건가까이에달했는데스토커규제법위반으로검거한경우가1,546건피해자주의를맴도는것등을금지하는금지명령을내린경우가3,037건으로모두역대최다를기록했습니다한편경찰이검거하거나금지명령을내려도가해자의행위가수위가점점높아져중대사건으로발전하는경우가잇따르고있습니다지난3월에는도쿄이케부쿠로의상업시설에서스토커행위로경시청에한번체포돼금지명령을받은용의자가교제했던여성을칼로찔러살해하는사건이일어났습니다이에따라정부는28일범죄대책

홋카이도에서 치바현에 걸친 해역에 오는 꽁치의 양은 작년 수준을 밑돌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수산연구교육기구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홋카이도 동부에서 치바현 해안에 걸친 해역에 올 것으로 보이는 꽁치의 양은 42.9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40%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를 개시한 2003년 이후 가장 적어질 전망입니다. 근해의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이유 등으로 일본의 연안 부근까지 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대형 꽁치의 비율도 적어질 전망입니다. 수산연구교육기구의 후지 다이키 주임연구원은 올해는 꽁치 어장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형성되기 쉬워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화가 돼 연간 어획량이 약 6만 5천 톤으로 전년에 약 1.6배로 늘어났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미테 미테!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 미테 미테.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3: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미테 미테!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撮りましょう.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撮りましょう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0: 마쇼로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写真を撮る의
0: 동사
2: 撮る의
0: 마스형
2: 撮ります가 撮りましょう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写真を撮りましょう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이
3: 가게에 들어갑시다.
2: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2: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2: 休む의
0: 마스형은
2: 休みます, 休みます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すごい!
2: すごい!는
0: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5: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1: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1: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1: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3: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2: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0: 사진.
5: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샤신을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샤신을 토리마쇼 사진을 찍읍시다.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5: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入る。
0: ます형。
5: 入ります。
0: が、
5: 入りましょう。
0: が됐죠。
3: いいですね。
4: 좋아요。
0: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5: 이
0: 는좋다라는뜻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入りましょう。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5: 도케에다이도케에다이
0: 가다
5: 이크
0: 의마스형은
5: 이키마스이키마스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도케에다이니이키마쇼도케에다이니이키마쇼
0: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5: 좀더좀더
0: 쉬다
5: 쉬음
0: 의마스형은
5: 쉬미마스쉬미마스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좀더쉬미마쇼좀더쉬미마쇼
1: 잘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눈으로만든조각을보고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すごい
5: すごい
0: 는대단하다는뜻으로놀라거나감탄하거나감동했을때쓸수있는말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すご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
3: 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5: トラベルガイド
1: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에수번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1: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0: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1: 네아주예쁘겠네요
0: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1: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0: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눈위를펭귄들이나란히산책하는귀여운모습을볼수있습니다
1: 네한번꼭가보고싶은데요
0: 네홋카이도에는맛있는음식도많이있는데요여러분도꼭한번여행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구마모토현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구마모토현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해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폭염이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 대책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진도 7의 흔들림이 우키시와 히카와조에서 관측됐습니다. 규슈에서는 넓은 범위에서 진도 5 강이나 5 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외에도 도카이와 호쿠리쿠, 긴키, 주고쿠, 시코쿠에서도 진도 4에서 1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km로 아리야케 야츠시로카이에 한때 쓰나미 주의보가 발표됐지만 쓰나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최대 진도 5약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29일 오전 8시 시점에서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이 총 162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일련의 지진 활동에 대해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앞으로 2, 3일간은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에 발생한 최대 진도 7의 지진에 대해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으로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 교수는 앞으로도 거의 틀림없이 지진 활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밤은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 안전한 장소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의 전진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히나구 단층대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메커니즘에 밝은 도쿄대학의 히라타 나오시 명예 교수는 히나구 단층대의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서는 2016년에 구마모토 지진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어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주변에는 활단층이 아닌 단층도 포함해 지진을 일으킬 단층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층의 어느 부분이 파괴돼 이번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진 활동의 확대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전진으로 알려진 규모 6.5의 지진으로 진도 7을 관측한 뒤 대략 28시간 후에 한층 규모가 큰

0: 규모 7.3의 본진이 발생해 다시 진도 7을 관측했습니다. 히라타 명예 교수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정도나 약간 작은 규모의 지진은 거의 틀림없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오늘 밤은 위험한 장소에는 다가가지 말고 집에 피해가 나온 경우는 대피소나 멀리 떨어진 친척집 등에서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열렸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SNS에 두 명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미국제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에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의 라이선스 생산과 우크라이나 지원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은 SNS에서 회담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 생산을 허가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외교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밝혀 러시아와의 평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대표 회담의 실현을 추진할 생각을 거듭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0: 스토커에 의한 중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28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GPS 기기를 장착시켜 거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 나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경찰에 신고된 스토커 피해 상담은 2만 3천 건 가까이에 달했는데 스토커 규제법 위반으로 검거한 경우가 1,546건, 피해자 주의를 맴도는 것 등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가 3,037건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검거하거나 금지 명령을 내려도 가해자의 행위가 수위가 점점 높아져 중대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의 상업시설에서 스토커 행위로 경시청에 한 번 체포돼 금지 명령을 받은 용의자가 교제했던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범죄 대책 강요 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처를 파악해 접촉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에게 GPS 기기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대책의 도입을 법 개정도 시야에 두고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가해자가 접근했을 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통지되는 시스템 등을 상정해 외국의 제도도 고려해 기술이나 운영면에서의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스토커의 가해자에 대해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관계 성청이 연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 올해 홋카이도에서 치바현에 걸친 해역에 오는 꽁치의 양은 작년 수준을 밑돌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수산연구교육기구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홋카이도 동부에서 치바현 해안에 걸친 해역에 올 것으로 보이는 꽁치의 양은 42.9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40%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를 개시한 2003년 이후 가장 적어질 전망입니다. 근해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이유 등으로 일본의 연안 부근까지 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대형 꽁치의 비율도 적어질 전망입니다. 수산연구교육기구의 후지 다이키 주임연구원은 올해는 꽁치 어장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형성되기 쉬워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각지에서 풍어가 돼 연간 어획량이 약 6만 5천 톤으로 전년에 약 1.6배로 늘어났던 만큼 올해 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 땀을 見て!
3: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은 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3: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 땀을 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撮りましょう.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撮りましょう는
0: 사진을 찍읍시다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0: 마쇼로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写真を撮る의
0: 동사
2: 撮る의
0: 마스형
2: 撮ります가 撮りましょう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写真を撮りましょう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2: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0: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4: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4: 하이르의
0: 마스형
4: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2: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4: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りましょう.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4: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4: 이크의
0: 마스형은
4: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4: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4: 야스무의
0: 마스형은
4: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5: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2: すごい.
4: すごい.
0: 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 タム, 見て見て.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6: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7: いいね。
8: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의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